0: 사녀구나 우리가 그 사녀구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
2: 아무튼이
3: 마이티 투
1: 파이어 아바타노
0: Brighter. Miras. Gloria, Sutanumana.

친해 지나면 호사냐오지.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미향 호세 왜디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미야 우지에 미야 이 배산에 카치로 오세